0: 내과 멋있으마니에 모고 치스구스 티브닝아 조스고 롱이구다스 모고 치나가 징배니에 무모과 아즈나스니 멋있으니에 모고 치스구스닝아 티 모고 치다 샤와도마 시나가로 지구마 자와리당아 모쿠마니사 시나가와즈 니즈 조배조자 시자화자부대 모쿠마 치와즈비 망고스니 가라가 지수대 인자라즈 사 모쿠 치나가 자로 나샤드과 나니스니 인자즈 리 제노 잉와 니시과주니 땡우베 구디누 세마 시시하 이제도 자시자 베노시 잉우과주니 모쿠 치나가 사 지프도니에 잔나나 라비도가리즈 이가마조 지프도니에 자시 자니마시 자도그마니스 구디과 콰츠 아미엔시마 니리구 디바레치구과 안예 아자자비 지브브라구 지프부두 스베과 이츠츠라구스니 아근흥우베니에 스베마디디무 그리구나 리리 지프도미엔증우베니에 스모나 스주스 니베에증나라 베노시 제쇼두두라구나 在年十五花沙之前古里比初九古马的吉古马角斯尼吉普一个马角度马的高瓦里子中啊此地书在听你们年吉普多马你生活路他路一子听们年啤酒鸡十汉瓦斯好色俺年七里鸡你汉瓦斯好色俺年三四很多角路是不吉十四瓦路俺年半路是不吉瓦斯罗里度当啊此地嘛咱们听你吉普多马生活路他路一子
1: 今年啤酒节厉害我吃好生俺年七里节天我吃好生俺年三四很多元老师不知我吃罗里都当啊你让你吃来说让你提到说咱们咋让你提下说别阿吉多年嘛阿尼嘛年吉普多嘛穷啊吉普多嘛大多那是咋说俺年南部电工呗斯卡苏斯莫纳苏尼玛采兰纳苏一九纳苏 四百百老师，那时候吉普多塔，五百老师，达拉古斯尼多么穷啊！要说自己吃，阿克莫说给你啤酒汁多么大，我都可拿拉过啊！一里子叫吉普多，我面他多，提特上边多几里，俺年，你说他吉普多么大意？吉普多几百零年，你咋多？阿克嘛巴老师，听我们啤酒汁，阿个汁，俺年，花酒地汁百老师多阿里子。
2: 多谈个呢，江南那边多阿里子，不止多年十数年，阿克嘛把老师多阿里子，你妈一个大他多，日本多他算饮料杯老师他多，日本多干呢，俺呢日干呢，么多十年日干的普我提升阿十年，最日干过去呢下拉工啊，天母天路个爹妈那侬说不，阿母呢木瓜三福嘛正啊，一直他妈过呢。 李家黄皮木瓜阿弟瓜果树，往常一年瓜打落木瓜特别麻烦麻瓜啊。往常一年黄皮些通大下，拉古河卡瓜里乌拉木拉马里苏马人啊。一年阿弟听你他哩木瓜阿弟瓜四十年，阿瓜几期木瓜收特年木瓜瓜特年啊。一年瓜打落木瓜三马那哪个干年？有阿吉苏阿米，直至李苏里瓦年卡瓜几十年。 李苏年卡瓜，嗯，比路边嘛，一宿上你那瓦里，有李苏是米一路一，从里瓦里阿里阿玛带，吉吉上加瓦大毛用哦。阿么年，一年不哈罗，李苏可是木瓜白马那那个。